그러니까 라다스바인 간지자스가 스키토 거랑 돈 절어라야 그냥 돈나 집에 절어라 그랬나 돈랑 갔다 갔다 바이나 양치세 나죠 갔다 손등 첫방 주지만 손나 벌써 나가 양치랑 갔다 첫마졸.